이번 가능한 것에 대해 기록했어요. 오늘 시간 가능한 때 이번에 나쁜 거 이렇게 이번에 가능한 원 노래에서 미친한 보이나이 마 나가고 싶으시 이번에 나쁜 거 이렇게 이거 때 얼음 두고는 너가 싶고 제가 오기 너가 누워 내가 들으면 두고는 너무 이기는 들을게 노래 노래리 이거 다른 분이 딱 내가 너로 고만가 있는 거로 본로 있죠 우와 이분 다 오는 거래 나 마음에 이런 경기 나 우리 나 노래에서 미친한 보이나이 나는 내 거는 가고 본 때 보이나 Detail. Dabar aku ramai. Jaga tiga roy kurit, tiga roy. Ya tiga kus kalau itu tu. Nama kain apa? Kau panjang apa? Ya kita panjang apa? Warna kena dengan wakin non. Di dalam lagi, ini bentuk nama kain apa? Tukur ini ya aku sayur.